0: 명사범 주시고 이펜리스 가이드 어기는 아웃 명사범 주시고 이펜리스 가이드
1: Engine 32, medical call. Carousel Drive and 1960 Road West, at 0737. Engine 32, medical call. Carousel Drive and 1960 Road West, at 0737.